0: stop the music because she want to take a photo. So we oblige and step to the side.
1: TBS EFM.
2: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If you tuned in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I believe last Wednesday, if you tuned into our program last Wednesday, you've heard our interview with the blues musician Choi Young-seok and the pianist Sam Chi. It was very memorable one for sure. 제가 인터뷰 중에서 최양석 씨 음악에서는 이제 가스펠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If you remember, I mentioned that I feel a lot of gospel influence with his brand of blues. 근데 이제 블루스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와 소울 음악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blues and gospel are inseparable, including the soul music as well. 가스펠과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think gospel and blues stemmed from the same cultural root. Sort of an unfortunate, you know, slavery and whatnot.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자란 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소울 음악은 그 가스펠과 블루스가 또 만나서 대중음악으로 꼽힌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Although gospel and blues started from the similar tradition and the cultural background, right? They grew int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would, you know, influence each other.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consider soul music as sort of a popular marriage of gospel and blues. One of the, you know, I guess, opinions on that. 그래서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스펠 영향이 느껴지는 블루스 음악과 또 소울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So today's playlist are soul and blues music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첫 번째 곡은 Curtis Mayfield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many bands including Rod Stewart, Jeff Beck, you know, They did a cover of this one, but the one that I chose today's for today's playlist is one by Impressions. 1965년에 발표된 Impressions의 곡인데요. 역시 그들도 이제 Curtis Mayfield의 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인데요. People Get Ready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e Impressions and Curtis Mayfield의 People Get Ready. 이 가사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이 기차입니다. Train입니다. There's a part, excerpt from the lyric that says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a coming.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기차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뭐 구원, 자유 또는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어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So the train mentioned in the lyrics, it's not just a simple mode of transportat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will take them to a better place through, I don't know, salvation or, you know, emancipation. Sort of that goes along with the spiritual aspect of African-American gospel. 그렇죠. 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o, first song was People Get Ready. If you check out the Rod Stewart and the Jeff Beck version, it's a beautiful version as well. You should check them out. People Get Ready, 참 Rod Stewart가 부른 것도 참 좋은데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soul track by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It has more direct implication of a gospel song. Billy Preston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했던 이 천재적인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Billy Preston started out as a sort of a genius keyboardist playing at church.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Ray Charles와 또 Sam Cooke 같은 분과도 일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has a bit of a rock vibe to it. So a little bit of a gospel DNA with rock music.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is though, it was produced by George Harrison from the Beatles. 아주 이것도 이 곡도 참 명곡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Billy Preston입니다.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live version. Actually, very memorable live version. 1971 concert for Bangladesh. 이 콘서트에서 해리슨,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이 또 함께 한 그런 아주 그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교회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So today playlist soul and the blues songs with a lot of gospel inspiration. So rock 쪽으로 조금 한번 넘어와 볼게요. This tune probably less gospel influence but kind of similar vibe. Allman Brothers Band 또 클래식으로 이 서던 락 장르 클래식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곡인데 Soul Shine이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스 록 또 서던 록의 어떤 느낌인데 has a lot of gospel flavor to it. 한번 들어볼까요? Allman Brothers Band의 곡입니다. Soul Shin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Welcome to Music Boutique. The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사실 올려놓고 있었는데 I kind of stopped doing that. But you can find the archives of the past script on the 검색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So today for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the grunge movement.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된 이 grunge movement. Grunge movement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Nirvan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노래 아시죠? It came in the early 90s, 90년대 이제 초반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And if you are a rock fan, and if you kind of can remember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around that time, you know, late 80s and early 90s,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반조비부터 헤어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Def Leppard 그죠? 그런 화려한 어떤 쫙쫙쫙쫙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메탈 밴드들이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죠. 근데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음악이었죠. A lot of fans and you know it was you know topping the charts as well.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락 음악의 어떤 변질, 너무 상업화된 변질에 반발해서 나온 음악이 바로 이 그런지입니다. So everything that you love about, let's say, heavy metal, hair metal, like Bon Jovi-esque rock music, you won't find those kind of elements in grunge music. 그래서 grunge 음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음악적인 기술, 특히나 이제 기타 하면은 heavy metal에서 굉장히 속주, technical pla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runge 음악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상당히 원초적인 리듬 위주의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솔로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죠. If you listen to that song, you know, Smells Like Teen Spirit by Nirvana, which has a great riff, by the way. 하지만 이 헤비메탈에서 어떤 중요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화려한 연주나 어떤 솔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죠. 바로 그런지가 그런 음악인데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시대가 어느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시작된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런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런지보다는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상업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포스트 그런지 곡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Puddle of Mud인데요. Blurry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today. We have a lot of songs to play. So, talking about post-grunge music. 뽀글님께서 확실히 post-grunge는 음이 별로 안 거친데요.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아, 재밌네요. So, yes, post-grunge. If you just compare side by side to you know the grunge bands like Nirvana or Pearl Jam, Soundgarden, that you can consider them softer, I guess. You can say. 제니님 역시 clean grunge 정화된 느낌이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반기행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다가 급하게 유튜브 메시지 남깁니다. Alternative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today we want to focus on the post grunge bands. 그래서 이 grunge band, as you know, the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I mean, 저도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음악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반상업주의적, 그다음에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가사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죠. 반상업주의적인데 they are very anti-commercial. But ironically, they were hugely successful commercially. 이 반상업주의적인 어떤 attitude가 오히려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상업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당히 아이러닉한 그런 situation이었죠. 근데 이제 post-grunge 같은 경우는 그런지의 어떤 무거운 기타 톤이나 어떤 이 보컬 스타일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곡 구조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기승전결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후렴구가 굉장히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radio friend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post grunge kept the heavy guitar tones as you just heard and the emotional vocal and style of the grunge. And vocalist, and also, but sort of polished the song structure in a way that it is more radio friendly, more dominant chorus, and the progression, right? The highlight, climax progression of the music. So in a nutshell, I think you could think of post-grunge as a sort of a commercialized version of grunge. 이 grunge의 상업적인 어떤 improve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ne thing though, Puddle of Mud 방금 들으신 그 vocalist West Scantlin, 그 다음에 다음에 들려드릴 밴드는 이제 Bush라는 밴드인데요. Bush의 the vocalist Gavin Rossdale, 굉장히 훌륭한 싱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이 한계라고 할까요? 컬트 코베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보컬 스타일이나 톤을 들어보면은 컬 코베인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개성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Puddle of Mud 들으시면서도 아 그런지 널바나 느낌이 상당한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But all of the post grunge band suffer through that comparison with you know Kurt Cobain.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ush 역시 상당히 상업적인 널바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밴드인데 부시의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achine Head입니다.

Bush Machine Head이었습니다. It's like Kurt Cobain being really commercial and very greedy, and he's saying, "Okay, I want to make more money with my music."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it sounds similar to Nirvana, but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from Nirvana too. 제가 듣기에는 Nirvana랑 너무 다른 음악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크하죠. Another popular band, I guess, that could be labeled as a post-grunge is Creed. Creed 역시 반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이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역시 크리드의 보컬 스트랩, 라스트 네임 스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컬 코베인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보컬 스타일을 가진 그런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크리드입니다. My Sacrifice.

That was Creed, My Sacrifice. So post-grunge edition of Music Boutique. Today, I was kind of thinking as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would three kings of grunge, 보통 이제 grunge 음악의 이제 3대장을 얘기할 때는 그 Nirvana, Soundgarden, 그 다음에 뭐 some people would say Alice in Chains or you know Pearl Jam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대장이겠군요, 그렇죠? What would like Kurt Cobain of Nirvana, Chris Cornell of you know Soundgarden, and also Eddie Vedder of Pearl Jam, Jerry Cantrell of Alice in Chains would think of this kind of music? 그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줬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지의 그런 정신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그런지 상당한 어떤 또 상업적 성공을 누렸는데 아마도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누린 포스트그런지 it's kind of hard to kind of define them as a post-grunge too. Nickelback인데요, Nickelback. Post-grunge에서 약간 그냥 하드록, 헤비메탈로 넘어간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borderline. 이들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들어보실까요? Nickelback입니다. When We Stand Together.

은 actually 우리 한국의 또 자랑스러운 그런지 포스트 그런지 밴드죠. 또 멋진 곡 알루미늄 브로큰 발렌타인이라는 밴드 아시죠? 부발이라고 이렇게 통하죠. 브로큰 발렌타인 알루미늄

0: That was a Broken Valentine Aluminium, one of Korea's very own post-grunge band. Coming up next is a special edition Dongyo Weekly that we had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We didn't have a chance to replay it on our highlight edition. So here it is, a special edition Dongyo Weekly. When two incredibly talented young singers become best friends.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might just have the answer. They may be young, but they've already gained plenty of experience on stage performing, growing, and work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And for this Chuseok holiday, they are joining us for a very special edition of Dongyo Weekly. Please welcome two wonderful guests and best friends, 김아진 and 박세윤. 김아진 친구, 박세윤 친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아저씨가 너무,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동요 무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그니처 소개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세 분부터 할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천 신정초등학교 5학년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된 노래꿈나무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멋진데요. 연습했어요? Did you practice? Of course. 두 친구가 일단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Best friends. You guys are best friends.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각자 나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좋아. 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3: 진짜 좀 멋지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멋지고 든든한 사람?
3: 네. 그런데 네. 세윤이가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또 세윤이는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귀엽고 너무 네. 노래 잘하고 이제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뽑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겉으론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데 네. 이제 또 속으론 제가 학교에서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또 엄청 잘 공감해 주거든요. 그런 공감.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친구에 있어서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내가 방금 한 얘기 들었나? Did you just hear what I said? 응? 나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막 이렇게 내 고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네. 공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와, 멋진 친구. 완벽한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세윤 친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지금 좋은 얘기 다 해줬는데 세윤 친구는 아진 친구가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2: 저는 아진이랑 둘 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연기하기를 다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아진이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니까 잘 통해서 만나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0: 와, 한 친구는 공감을 해주고 또 한 친구는 힐링의 시간 완전 뭐 그 천국 같은 시간이네요. 둘이 만나면. 그렇군요. 와, 정말 I really envy you. 정말 부럽네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0: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둘이 친한 친구가 된 지는 한 얼마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1: 1년도 안 된
0: 1년도
1: 것
0: 안 됐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친해진 친구인데
1: 같아요. 네.
0: 그래서 약간의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려운 퀴즈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DJ 아저씨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그 답변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답변이면은 that means that you know each other very well, 그죠? 다른 답변이면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 없이 해 주길 바랄게요.
1: 네.
0: 그러면은 공통점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세윤이와 아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답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1: 저희 동네.
2: 커피숍.
0: 뭐야?
1: 아니 근데
2: 저희 동네
1: 아진이네 동네
2: 커피숍.
1: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0: 그렇군요. 아, 너무 어려웠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세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1: 프로미스.
0: Two different person promise monster, 몬스터 뭐?
1: 그 누구였지? 너 아현
2: 베이비 몬스터.
1: 마이 몬스터 아현.
0: 아니, 아직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그죠? One year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진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케이? 아진이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1: 김아율.
0: 김아율.
1: 율.
0: 아율이.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뮤지컬 또 동요를 같이 한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윤 친구 무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불러줄 동요가 다 이번 해에 이제 발표된 그런 동요이거든요. 그래서 세윤 친구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첫 타자라서 조금 이렇게 막 떨리진 않나요?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네.
0: 표정 봐서는 전혀 떨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 DJ 아저씨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곡인지?
1: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16 대전 MBC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0: 오, 예.
1: 김승재 작곡가님의
0: 네.
1: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입니다.
0: 와.
1: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슬픈 기억들을 구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내용인데요. 저의 노래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햇살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그러면 박세윤 친구의 곡입니다.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 김승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Yes.
1: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까요? 박세윤 친구, 오늘도 맑은 구름 세탁소. 참 우리가 무대를 큰 무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네요. I wish that we had a bigger stage so that they could do their 무용 and dancing and everything.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와 전혀 안 떠는데 진짜 동요의 베테랑일 것 같은데 우리 아진 친구 어떻게 들었나요? 친구의 무대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데
2: 일단 연습 네. 같이 네. 같이 부르는 곡 연습할 때 한번 네. 듣긴 했는데 네. 그때도 물론 잘했지만 네. 세윤이는 네. 역시 실전파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너무 귀엽게 너무 잘 봤어요.
1: 와,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귀엽게 잘 봤고요. 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곡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메시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 곡이 하나였는데 Greatest Showman의 곡입니다. 거의 수록곡인데요. A Million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the two singing wizard, 두 분의 이 동요 요정, 또 뮤지컬 액트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와, 세윤 친구 노래부터 불렀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두 분이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팬이 생긴 걸까요? I guess from the musicals that you have done. 아무래도 뮤지컬 무대에도 섰기 때문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팬이 많은 것을 가끔 느끼나요?
1: 아니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훈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귀가 호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인터미션님께서는 심쿵심쿵 직관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혜님도 우리 세윤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이트 분, 사랑스러운 아진이도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서 떨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또 뮤지컬 밀 때 많이 서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만은 여전히 떨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저런 방법 써보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네. 무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즐기고 오자라고 체면을 걸고 이제 발성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거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Okay, take a deep breath and eat some candy and 그렇군요. 약간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세윤 친구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무대가 너무 재밌어서 떨리기보다는 신나고 너무너무 설레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와.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0: 아, 정말요? 그럼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몇 시에 잠든 것 같아요?
2: 11시 반.
0: 그렇게 늦게? 11:30 그렇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자야 되는 시간인데 키 크려면 또 빨리 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그렇군요. 아진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제라블 또 베토벤 같은 뮤지컬 무대에서 이제 아역 배우로 섰었는데 오디션 같은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1: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다 너무 낯서니까 노래랑 대사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좀 큰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살짝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오디션 현장에서 제일 긴장되지 않았던 뮤지컬은 또 베토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디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0: 아하, 그렇군요. 가끔은 내가 오디션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세윤 친구 같은 경우도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좀 행복했던 기억이나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제가 뮤지컬 말리가 첫 입봉작이었거든요.
0: 입봉작.
2: 근데 거기에서 또 살짝 주연 역을 맡아가지고 살짝 조금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0: 엄청 부담되겠죠.
2: 그래도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극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하.

0: 제가 듣기로는 두 친구가 그 뮤지컬 말레이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게 맞나요?
1: 네.
0: 친해진 거죠, 그때. I guess that's when you became best friends. 그죠? 그때 best friend가 된것 같은데 그 뮤지컬 말레이에서 약간 조금씩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떤 부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답 없는 질문들 한 소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아진 친구부터 먼저 잠깐 들려. 네.
1: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0: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그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윤 친구는 이제 다른 역을 한 거죠. 그죠?
1: 같은 역을.
0: 같은 역. 같은 역을 했는데 몇 명이 그러면 말리 역을? 어린 말리?
1: 세
0: 세
1: 명이
0: 명이서.
1: 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 부분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나와 나만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들려주세요.

0: 네. 진짜 와 이렇게 아저씨만 직관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끝나고 이렇게 그 입장료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분께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는데
1: 네.
0: 어떤 듀엣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그 라푼젤의 내
0: 아하
1: 인생 언제
0: 아
1: 달라질까라는 곡이고요.
0: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인생 언제쯤 달라질까?
1: 어른 되면.
0: 어른 되면, 세윤 친구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좋을까? 아니면은 달라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 근데 지금 인생도 너무
0: 지금
1: 좋아가지고.
0: 인생이, 아, 그렇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자세이죠.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 좋아질까? 라고 했나요? 그게? 아,
1: 달라질.
0: 달라질까? 그러면 두 친구의 무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준비됐나요?
1: 네.
0: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0: 언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참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고요. I'm so glad that we have these two singing wizards on the show today. 그럼 뮤지컬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뮤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두 친구 다. 그죠?
1: 네.
0: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 특히 좋았던 뮤지컬이 있다면은 각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이 좋았는지.
1: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좀 감명
0: 아,
1: 깊었어요.
0: 빌리, 네.
1: 제가 8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거든요.
0: 빌리, 네.
1: 빌리는 탭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0: 네.
1: 뮤지컬에서 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뮤지컬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준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빌리 엘리엇. 참 많은 친구들이 빌리 엘리엇을 보고 또 이렇게 뮤지컬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윤 친구는요?
2: 저는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0: 아하.
2: 제가 정말 애정하고
0: 네.
2: 즐겨 부르는 넘버가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곡인데요. 보통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0: 네.
2: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살다 보면은 그저 살다 보면
0: 오, 놀랐어요, 지금.
2: 라고 오히려 담담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여서 더 뭉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근데 누이와 남동생의 우애도 보여주는 곡이라서
0: 아,
2: 더
0: 그쵸.
2: 와닿는 것
0: 남동생 이름이 동원은 아니죠, 그럼.
2: 같아요. 아니에요.
0: 와, 근데 이 세윤 친구,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약간 좀 그런 국악의 어떤 느낌이 있네요, 노래하는데. 와, 멋졌습니다. 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아진 친구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2: 네.
0: 제가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요번에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곡이라서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무대에 이렇게 아저씨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염치 없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진 친구?
1: 네, 이거는 제가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불렀던 여름밤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아빠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여름밤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1: 네.
0: 네, 그러면 박유란 작사, 황인규 작곡.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기가. 김아진 친구입니다. 여름밤.

0: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야 되나? 와, 감사드립니다. 김아진, 여름밤이었습니다. 혹시 아진 친구는 아빠랑 그런 산책을 해본 적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안 해봤어요?
1: 산책 해본 적은 있는데 좀 자전거 이런 감성적인 산책은 안 해봤고요.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떨고 그런 적은
0: 있네요. 이렇게 막 웅장장장장 이런 동요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랑은. 그렇죠. 그럼 세윤 친구는 아빠랑 산책을 한 적이 있나요?
2: 근데 아빠랑 둘이 해본 적은 없는데
0: 그래요?
2: 그냥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 먹고서 공원 같이 걸으면서
0: 네.
2: 하던 적.
0: 그럴 때 듣기에는 너무 조용하네요, 이 노래는. 그죠? 이제 나중에 아빠랑 둘이 산책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음성 편지를 저희가 각 친구가 좀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렸는데,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 세윤이부터 할까?
1: 네.
0: 네. 그러면 음악을 잔잔히 깔아드릴게요. 그 위에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주세요.
2: 엄마, 아빠, 늘 제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대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기와 사랑 덕분에 모든 무대를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잘했죠? 사랑해요.
0: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진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먼저 아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같이 여행 가잖아. 그때 최고의 부녀 사이 소울메이트가 돼보자. 그리고 엄마, 나 항상 챙겨주고 맨날 나 위해서 고생해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도 서로 뭐든지 다 털어놓는 베프 사이잖아. 커서도 그 사이 꼭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
0: 이 10살, 11살 친구 맞나요? 이 실화인가? 너무 와, 아빠한테 그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 한 거 맞나요?
1: 네.
0: 그 선생님이래. 아저씨가 맞게 들은 거죠.
1: 네.
0: 와,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아빠한테.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 들어볼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You've done a lot as a musical actresses and as a 동요 singer.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는 좀 딴 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1: 일단 저는 이제 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뮤지컬 배우도 지금 하고 있는 뮤지,

0: 커리어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싱어송라이터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저 아이브도 좋아하거든요.
1: 아,
0: 그런
1: 그래요.
0: 아이돌도 되고 싶고, 이제 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꿈의 공통점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뭘 하든, 진짜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이 나고,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커서 진짜 뭘 하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1: 뭘 하든 일단 노래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가요?
2: 저도 아찌님처럼
1: 네.
2: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저도 뮤지컬 배우나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고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1: 와,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참 아이들답지 않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짧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대나 동요 무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0: 저는 그 뮤지컬 말리, 세윤이랑 같이 한 말리 막공 때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1: 막공이라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말하는
0: 네.
1: 거죠. 네.
0: 그 일단은 제 베프 세윤이랑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유리 언니랑 같이 한 작품이기도 했고, 말리라는 작품이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작품이랑 이 어린 말리라는 캐릭터에도 정이 그냥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공 때 세윤이랑 소율이 언니랑 저랑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막 언니 막 이러면서 오열했었는데
1: 오열.
0: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1: 그렇구나. 세윤이는요?
2: 저는 2025년에 국악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 그러니까 제 눈이 맞아요. 아까 그 국악 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죠? 아, 그때 굉장히 기뻤다고요?
2: 네, 그때 제가 도포와 갓을 쓰고서 동래학춤이라는 곡을
1: 아,
2: 불렀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다들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갓을 벗은 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시고, 그때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상 발표 순간에 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1: 너무
2: 행복했었어요.
1: 행복했어요. 와, 벌써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진짜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good luck to you. 정말 행운을 빌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0: 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
0: 감사합니다.
1: 나눌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살다 보면 준비했습니다. 서편제에서 준비했는데 차지현 살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동호야, 울지 마. 우리 소리하고 놀까?
5: 소리?

0: 서울에 가면
1: 한강도 있고
0: 떡볶이도 있고
1: K-POP도 있고
0: 우리 프로에
1: 탑빈도 있고
0: 헤이도 있지.
1: 저리시 쇼아 워라이라.

0: 接下来学习内容是什么呢？
1: 还是同样的给大家来猜一猜好吗？
0: 好的。
1: 이번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예요. 我这周呢要去济州岛旅行。
0: 哇，좋겠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게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80s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업,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 그러니까 엔싱크의 바이 바이 바이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 더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Westlife랑 Blue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Blue. Blue 되게 좋아했었어요. Blue 노래는 한 5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DJ 바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모닝그루브의 음악 시간이 돌아왔어요. 도레미파솔. 음악의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 It is a music session here on Morning Groov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원곡을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원곡을 한번 잘 감상해보시고 노래 참 좋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about to play for you, enjoy it and also think about the person, the musician who has remade this song, okay? And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자, 오늘은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황대일이라는 가수의 강요하지 마! 노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a hint on the answer, 정답으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Back to the 90s, 90년대 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혼성 그룹입니다. 한일 혼성 그룹. 밀레니엄 버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It was also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So think of the computer scare around the year 2000, everyone. And you can get closer to the answer.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Al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we just listened to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this is a song probably a lot of you guys might be a little familiar with. 여러분들, 이 노래 누가 어떤 가수가 어떤 듀오 어떤 한일 듀오가 리메이크했을까요? I guess a lot of you guys are getting the idea from now on. 우리 켄 모닝그룹께서 와우! 오늘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워갑니다. 이 문자는 100점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우! 리액션까지 곁들여 주셨거든요.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up today as well. 이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A few of you guys actually tri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so let's take a look. 우리 Lazy Groover says, 정답은 Y2K, 헤어진 후에라고 해주셨습니다. Y2K, Millennium Bug, Y2K, 헤어진 후에라고 해주셨고, 우리 얼짱님 볼까요? Y2K의 팬이라면, 마니아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죠. Y2K, 그런가요? 오늘 난이도가 너무 쉬웠나? Y2K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얼짱님. So if you're really into a certain artist, obviously you would look for the information and you would have this wide knowledge about that idol group, right?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팬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꺅! Y2K! 라고 해주셨네요. So somebody's excited about Y2K. 인기 진짜 많긴 많았나 봐요. 그때 전 어렸었을 때니까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DJ 바 Y2K 좋아하셨을까요? 아, MCM 좋아하셨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Y2K 아 성시경 아닌가? 성시경 씨 인기 많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Y2K 좋아하신 것 같은데 좋아하신 것 같은데.

DJ 바라면 Y2K 한 번쯤 좋아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밀레니엄 버그면 Y2K. 아, 이 곡은 그곡 맞죠? 헤어진 후에 원곡이 강요하지 마라님. I know it's reall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titles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ose remake songs. They actually decide to change the hooks. 자, 여러분들, 정답 아주아주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Y2K였는데, Y2K. 자,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황딜 강요하지만,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황대일's first ever album, 강요하지마. Yeah, it was an upbeat dance song as you could listen. It was a dance song with a distinctly mid-90s Korean pop sound. And its melody was composed by 최병진, who later worked under the name 최성빈. 최성빈이라는 활동명으로 일하신 우리 최병진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Later, Y2K reworked the same melody back in 1999, so that was 4 years afterwards. 헤어진 후에 completely replacing the original lyrics and transforming the arrangement into a more emotional rock ballad style. And the new lyrics were written by 장대성, while 안성일 handled the arrangement. And the song became Y2K's breakthrough hit and even reached number one on Music Bang. 대표곡이죠? Y2K. 이 곡으로 엄청 떴잖아요. 결국에는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멋진 리메이크를 탄생시켰습니다. And to give you some extra information, 고잭은 a member of Y2K shared a story from when he actually recorded the song. He explained the lyrics tell a very, very dark story. But he got along so well with the composer, 최성빈, and it really made him feel so comfortable that he thought he sang it quite cheerfully. And as a result, it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turned into a bright, upbeat track. But I think this applies the same for any other songs that was released back in the 90s. 이게 꼭이 곡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노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테크노 비트의 팝, 뚱뚱뚱뚱 이렇게 신나는 비치, 그런 멜로디 안에서 슬픈 가사들이 녹여 있는 게 90년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막 댄스 노래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잊지 못한 나는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들어있다. 이런 게딱 90년대 가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헤어진 후에, it's obviously a sad, sad breakup song. But then the melody, when you listen to it, you just want to dance to it. So that is the beauty of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back in the early 90s. 그렇습니다.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야다, 그리고 플라워 밴드 같은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시대죠.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노래 맞나? 이거 야다 노래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건 좀 대놓고 슬프긴 하네요. I mean, the melody itself is not so upbeat when it comes to those rock ballads. 그리고 가사도 되게 슬프다기보다는 애절하죠. 그쵸? 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워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많다. 그 뭐냐? 뭐 애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Oh my darling, my darling. 제가 밴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Anyways, we're gonna get back to Y2K. Y2K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리메이크 곡안 들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This is Y2K 헤어진 후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자, 여러분들, 이 바이브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버스 바이브, 오케이? 버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고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빡세! 빡세! 뚜뚜뚜뚜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빡세 파티라도 한 거네?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실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 탈락!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I'm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 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준 적 있고 한데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 있을까요? Ooh, I love yourself.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0: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1: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0: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우후!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up the car.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줌바 파티.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를 내려갑니다. 우리 6213 언니 모닝 글벌 헬로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 그룹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모닝 그루버 헬로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인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안 들겠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쌈싸라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쌈싸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텅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Yes,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the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서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ell phones back in the days. 라떼 핸드폰입니다. 지금부터 라떼 휴대폰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떼 휴대폰에 관한 모든 사연 받도록 할게요. 라떼 핸드폰은 어떤 기종이었는지, 핸드폰 벨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라떼 유행하던 핸드폰 등등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So share your thoughts, memories, and stories about those old cell phones that you used to use back in time. 라떼는요, 폴더도 폴더지만 슬라이드폰이 유행했었어요. 가로붙는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연부터 해서 라떼는 핸드폰에 큰 인형 악세사리 다는 게 유행이었는데 아시나요? 이런 사연도 좋고요. My phone back in the days had no colors on the screen. It was pure black and white.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 2G 핸드폰에 관한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또 추억의 핸드폰 하니까 또 추억의 핸드폰, 추억의 광고를 연상시키는 노래 하나 듣고 와야 되는데 아마 박기용 배우였나 그랬을 거예요. 또 잘생긴 이분께서 맷돌춤으로 유명했던 곡이죠. Here is the Pussycat Dolls, Don't Ya.

All right, let's continue talking about old phones, throwback phones back in time. 여러분, 근데 핸드폰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시나요? Do you remember the thick black phone charging connectors back in the days? 검정색 휴대폰 충전 단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딱 그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납작하게 생겨서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불빛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충전이 어느 정도 됐을 땐 주황색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 화살표 불빛이 들어왔었어요.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ut anyway, 코코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 핸드폰을 시티폰이라고 아시나요? 공중전화 근처에만 터지는 시티폰이라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잘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좋다고 들고 다녔죠 라고 시티폰이요. 저는 이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공중전화 근처에 가야만 전화가 터지는 그런 핸드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사라지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티폰 저는 뭔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시티폰 세대시군요. 박희미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가로본능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토 땡땡 스타텍 핑크도 인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역시 박희미 모닝그룹업께서는 굉장히 핫한 핸드폰을 또 사용을 하셨네요. 가로본능 그 광고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And here we are to talk once again about some throwback phones back in time. 7529 모닝 그룹업계에서 고등학생 때 저도 폰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적 있어요. 유유. 맞아요. 진동 소리만 윙 이렇게 나면 조용하죠. 그래도 누구야? 빨리 자수해. 핸드폰 꺼내. 이러면 이제 쭈삣쭈삣 핸드폰을 꺼내서 선생님에게 반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3378 모닝그룹업께서 비트박스 폰 기억하시나요? 신화 에릭이 선전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So there was a phone called beatbox phone. I mean, there were just so many different types of phones back in time and they had different names with it. 뭐 롤리팝, 붐붐 되게 많았는데 비트박스 폰은 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슬라이드 폰으로 된 그런 폰인가요? 광고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이 에릭님이 핸드폰 광고에 꽤나 많이 등장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0362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첫 직장에 들어올 때 PCS폰이라고 부르는 휴대폰을 샀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시티폰을 사용했습니다.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발신만 되는 흐흐. 삐삐가 오면 와 삐삐 나왔어요. 긴 줄을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마치 휴대폰처럼 사용했던 아직 가지고 있어요. 와, wow, you still have the city phone, PCS phone? That is amazing.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추억을 소환하시나요? 와, 이 삐삐 세대시군요. 그리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안 버리고 모시고 있던 핸드폰 소환했습니다. 오래되긴 했네요. And sent me a picture of the, all the past phones that they used to own.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이 핸드폰들. 정말 그 슬라이드폰부터 해서 폴더폰,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셨네요. 가로 본능도 보이고. 이거 다 작동이 되나요? MP3폰도 있네요. 저랑 똑같은 기종인데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열어보면 추억 소환 되게 재밌게 될 텐데. I wonder if your old phone number started with 016. 혹시 011, 016 이런 세대신가요? 궁금하네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some more messages. 우리 3378 모닝그룹업께서 첫 폰은 G2입니다. 폰에 숫자로 하는 게임 기능이 들어가 있었죠.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봤거든요. 뭔지 생소해서. 근데 그냥 집에 있는 무선전화기 같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이거 집전화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2폰을 사용을 하셨군요. 우리 3378 모닝그룹업. And another message came here from Amy Hemi Kim. 저는 대학교 때 통학이 1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었어요. 경의선이라는 기차 타고 다녔는데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도 아주아주 간혹 받기도 하고요. 김태희님이 광고했던 뷰티폰 그립네요. 그 시절 그 기억도 만지작거리던 휴대폰도요. 라고 핸드폰 광고 진짜 많았는데 저는 김태희님 하면 그 초콜릿폰도 생각이 많이 나요. 뷰티폰도 있고 초콜릿폰도 있었는데 진짜 추억이죠. 예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쪽지로 줬었죠. You know, when you want to ask numbers to your, to the person that you're interested in, we would just exchange a piece of paper that has your phone number written in it instead of just typing your phone number into their phones. 그게 바로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매뉴얼로 손으로 직접 써서 번호도 교환받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꽤나 잘 외우고 있었고요. 그쵸? We used to memorize so many different numbers back in time. 우리 제이크 재건 킴 모닝그룹업께서 예전에 애니 광고로 나왔던 광고 음악 또 하나 생각나요. 애니 밴드의 Talk, Play,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 노래 정말 저희가 아쉽게 이 노래가 없어요. 시스템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노래 소녀시대가 광고한 초콜릿폰 음악은 어떠신가요? Why not have a listen to this one?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0: Because she wanna take a photo. So we oblige and step to the side.
1: TBS EFM.
2: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고하기 좋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If you tuned in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I believe last Wednesday, if you tuned into our program last Wednesday, you've heard our interview with the blues musician Choi Young-seok and the pianist Sam Chi. It was very memorable one for sure. 제가 인터뷰 중에서 최양석 씨 음악에서는 이제 가스펠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If you remember, I mentioned that I feel a lot of gospel influence with his brand of blues. 근데 이제 블루스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와 소울 음악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blues and gospel are inseparable, including the soul music as well. 가스펠과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think gospel and blues stemmed from same cultural root. Sort of an unfortunate, you know, slavery and whatnot.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자란 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소울 음악은 그 가스펠과 블루스가 또 만나서 대중음악으로 꼽힌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Although gospel and blues started from the similar tradition and the cultural background, right? They grew int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would, you know, influence each other.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consider soul music as sort of a popular marriage of gospel and blues. One of the, you know, I guess, opinions on that. 그래서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스펠 영향이 느껴지는 블루스 음악과 또 소울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So today's playlist are soul and blues music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첫 번째 곡은 Curtis Mayfield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many bands including Rod Stewart, Jeff Beck, you know, they did a cover of this one, but the one that I chose today's for today's playlist is one by Impressions. 1965년에 발표된 Impressions의 곡인데요. 역시 그들도 이제 Curtis Mayfield의 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인데요. People Get Ready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e Impressions and Curtis Mayfield, The People Get Ready. 이 가사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이 기차입니다. Train입니다. There's a part, excerpt from the lyric that says,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a coming.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기차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뭐 구원, 자유 또는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어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So the train mentioned in the lyrics, it's not just a simple mode of transportat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would take them to a better place through, I don't know, salvation or, you know, emancipation. Sort of that goes along with the spiritual aspect of African-American gospel. 그렇죠. 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o, first song was People Get Ready. If you check out the Rod Stewart and the Jeff Beck version, it's a beautiful version as well. You should check them out. People Get Ready, 참 Rod Stewart가 부른 것도 참 좋은데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soul track by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It has more direct implication of a gospel song. Billy Preston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했던 이 천재적인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Billy Preston started out as a sort of a genius keyboardist playing at church.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Ray Charles와 또 Sam Cooke 같은 분과도 일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has a bit of a rock vibe to it. So a little bit of a gospel DNA with rock music.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is though, it was produced by George Harrison from the Beatles. 아주 이 곡도 참 명곡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Billy Preston입니다.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live version. Actually, very memorable live version. 1971 concert for Bangladesh. 이 콘서트에서 해리슨,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이 또 함께 한 그런 아주 그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교회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So today playlist, soul and the blues songs with a lot of gospel inspiration. So rock 쪽으로 조금 한번 넘어와 볼게요. This tune, probably less gospel influence, but kind of similar vibe. Allman Brothers Band의 또 클래식으로 이 southern rock 장르 클래식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곡인데 Soul Shine이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스 록 또 서던 록의 어떤 느낌인데 Flavor to it 한번 들어볼까요? Allman Brothers Band의 곡입니다. Soul Shin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사실 올려놓고 있었는데 I kind of stopped doing that. But you can find the archives of the past script on the 검색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So today for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the grunge movement.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된 이 grunge movement. Grunge movement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Nirvan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노래 아시죠? It came in the early 90s, 90년대 이제 초반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And if you are a rock fan, and if you kind of can remember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around that time, you know, late 80s and early 90s,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번조비부터 헤어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데프 레퍼드 그렇죠? 그런 화려한 어떤 쫑쫑쫑쫑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메탈 밴드들이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죠. 근데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음악이었죠. A lot of fans and you know it was you know topping the charts as well.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락 음악의 어떤 변질, 너무 상업화된 변질에 반발해서 나온 음악이 바로 이 그런지입니다. So everything that you love about, let's say, heavy metal, hair metal, like Bon Jovi-esque rock music, you won't find those kind of elements in grunge music. 그래서 grunge 음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음악적인 기술, 특히나 이제 기타 하면은 heavy metal에서 굉장히 속주, technical pla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runge 음악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상당히 원초적인 리듬 위주의 그다음에 뭐 화려한 솔로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죠. If you listen to that song, you know, Smells Like Teen Spirit by Nirvana, which has a great riff by the way. 하지만 이 헤비 메탈에서 어떤 중요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화려한 연주나 어떤 솔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죠. 바로 그런지가 그런 음악인데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시대가 어느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시작된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런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런지보다는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상업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포스트 그런지 곡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Puddle of Mud인데요. Blurry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today. We have a lot of songs to play. So, talking about post-grunge music. 뽀글님께서 확실히 post-grunge는 음이 별로 안 거친데요.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아, 재밌네요. So, yes, post-grunge. If you just compare side by side to you know, the grunge bands like Nirvana or Pearl Jam, Soundgarden, that you can consider them softer, I guess. You can say. 제니님 역시 clean grunge, 정화된 느낌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반기행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다가 급하게 유튜브 메시지 남깁니다. Alternative 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today we want to focus on the post grunge bands. 그래서 이 grunge band, as you know, the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I mean, 저도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음악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반상업주의적, 그다음에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가사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죠. 반상업주의적인데 they are very anti-commercial. But ironically, they were hugely successful commercially. 이 반상업주의적인 어떤 attitude가 오히려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상업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당히 아이러닉한 그런 situation이었죠. 근데 이제 post-grunge 같은 경우는 그런지의 어떤 무거운 기타 톤이나 어떤 이 보컬 스타일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곡 구조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기승전결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후렴구가 굉장히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radio friend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post grunge kept the heavy guitar tones as you just heard and the emotional vocal and style of the grunge. And vocalist, and also, but sort of polished the song structure in a way that it is more radio friendly, more dominant chorus, and the progression, right? The highlight, climax progression of the music. So in a nutshell, I think you could think of post-grunge as a sort of a commercialized version of grunge. 이 grunge의 상업적인 어떤 improve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ne thing though, Puddle of Mud 방금 들으신 그 vocalist West Scantlin, 그 다음에 다음에 들려드릴 밴드는 이제 Bush라는 밴드인데요. Bush의 the vocalist Gavin Rossdale, 굉장히 훌륭한 싱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이 한계라고 할까요? 컬 코베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보컬 스타일이나 톤을 들어보면은 컬 코베인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개성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Puddle of Mud 들으시면서도 아 그런지 널바나 느낌이 상당한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But all of the post grunge band suffer through that comparison with you know Kurt Cobain.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ush 역시 상당히 상업적인 널바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밴드인데 부시의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achine Head입니다.

Bush Machine Head이었습니다. It's like Kurt Cobain being really commercial and very greedy, and he's saying, "Okay, I want to make more money with my music."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it sounds similar to Nirvana, but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from Nirvana too. 제가 듣기에는 Nirvana랑 너무 다른 음악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크하죠. Another popular band, I guess, that could be labeled as a post-grunge is Creed. Creed 역시 반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이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역시 크리드의 보컬 스트랩, 라스트 네임 스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컬 코베인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보컬 스타일을 가진 그런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크리드입니다. My Sacrifice.

That was Creed, My Sacrifice. So post-grunge edition of Music Boutique today. I was kind of thinking as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would three kings of grunge, 보통 이제 grunge 음악의 이제 3대장을 얘기할 때는 그 Nirvana, Soundgarden, 그 다음에 뭐 some people will say Alice in Chains or you know Pearl Jam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대장이겠군요, 그죠? What would like Kurt Cobain of Nirvana, Chris Cornell of you know Soundgarden, and also Eddie Vedder of Pearl Jam, and Jerry Cantrell of Alice in Chains would think of this kind of music? 그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줬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지의 그런 정신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그런지 상당한 어떤 또 상업적 성공을 누렸는데 아마도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누린 포스트그런지 it's kind of hard to kind of define them as a post-grunge too. Nickelback인데요, Nickelback. Post-grunge에서 약간 그냥 하드록, 헤비메탈로 넘어간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 borderline 이들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들어보실까요? Nickelback입니다. When We Stand Together.

0: That was a Broken Valentine Aluminium, one of Korea's very own post-grunge band. Coming up next is a special edition Dongyo Weekly that we had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We didn't have a chance to replay it on our highlight edition. So here it is, a special edition Dongyo Weekly. When two incredibly talented young singers become best friends.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might just have the answer. They may be young, but they've already gained plenty of experience on stage performing, growing, and work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And for this Chuseok holiday, they are joining us for a very special edition of Dongyo Weekly. Please welcome two wonderful guests and best friends, 김아진 and 박세윤. 김아진 친구, 박세윤 친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아저씨가 너무,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동요 무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그니처 소개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세 분부터 할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천 신정초등학교 5학년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된 노래꿈나무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멋진데요. 연습했어요? Did you practice? Of course. 두 친구가 일단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Best friends. You guys are best friends.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각자 나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좋아. 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3: 진짜 좀 멋지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멋지고 든든한 사람?
3: 네. 그런데 네. 세윤이가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또 세윤이는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귀엽고 너무 네. 노래 잘하고 이제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뽑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겉으론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데 네. 이제 또 속으론 제가 학교에서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또 엄청 잘 공감해 주거든요. 아하, 그런 공감.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친구에 있어서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내가 방금 한 얘기 들었나? Did you just hear what I said? 응? 나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막 이렇게 내 고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네. 공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와, 멋진 친구. 완벽한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세윤 친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지금. 좋은 얘기 다 해줬는데 세윤 친구는 아진 친구가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1: 저는 아진이랑 둘 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연기하기를 다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아진이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니까 잘 통해서 만나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0: 와, 한 친구는 공감을 해주고 또 한 친구는 힐링의 시간 완전 뭐 그 천국 같은 시간이네요. 둘이 만나면. 그렇군요. 와, 정말 I really envy you. 정말 부럽네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0: 둘이 친한 친구가 된 지는 한 얼마 정도 된것 같아요?
1: 한
0: 1년 넘었어요?
1: 1년도 안
0: 1년도
1: 된
0: 안
1: 것
0: 됐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친해진 친구인데,
1: 같네. 네.
0: 그래서 약간의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려운 퀴즈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DJ 아저씨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그 답변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답변이면은, that means that you know each other very well. 그죠? 다른 답변이면,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 없이, 해 주길 바랄게요.
1: 네.
0: 그러면은, 공통점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세윤이와 아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답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1: 저희 동네.
2: 커피숍.
1: 아니 근데
2: 저희
1: 아진이네 동네
2: 커피숍에서
1: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0: 그렇군요. 아, 너무 어려웠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세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1: 프로미스.
0: Two different person promise monster, 몬스터 뭐?
1: 그 누구였지? 너 아현
2: 베이비 몬스터.
1: 베이비 몬스터 아현.
0: 아니, 아직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그죠? One year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진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케이. 아진이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1: 김아율.
0: 김아
1: 율.
0: 율, 아유리.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뮤지컬 또 동요를 같이 한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윤 친구 무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불러줄 동요가 다 이번 해에 이제 발표된 그런 동요이거든요. 그래서 세윤 친구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첫 타자래서 조금 이렇게 막 떨리진 않나요?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네.
0: 표정 봐서는 전혀 떨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 DJ 아저씨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곡인지?
1: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16 대전 MBC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0: 오, 예.
1: 김승재 작곡가님의
0: 네.
1: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입니다.
0: 와.
1: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슬픈 기억들을 구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내용인데요. 저의 노래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햇살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그러면 박세윤 친구의 곡입니다. 오늘도 맑음 구름세탁소 김승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Yes.
1: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까요? 박세윤 친구, 오늘도 맑은 구름 세탁소. 참 우리가 무대를 큰 무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네요. I wish that we had a bigger stage so that they could do their 무용 and dancing and everything.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와 전혀 안 떠는데 진짜 동요의 베테랑일 것 같은데 우리 아진 친구 어떻게 들었나요? 친구의 무대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데
2: 일단 연습 네. 같이 네. 같이 부르는 곡 연습할 때 한 번 네. 듣긴 했는데 네. 그때도 물론 잘했지만 네. 세윤이는 네. 역시 실전파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너무 귀엽게 너무 잘 봤어요.
1: 와,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귀엽게 잘 봤고요. 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곡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메시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 곡이 하나였는데 Greatest Showman의 곡입니다. 거의 수록곡인데요. A Million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1012-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the two singing wizard, 두 분의 이 동요 요정, 또 뮤지컬 액트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와, 세윤 친구 노래부터 불렀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두 분이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팬이 생긴 걸까요? I guess from the musicals that you have done. 아무래도 뮤지컬 무대에도 섰기 때문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팬이 많은 것을 가끔 느끼나요?
1: 아니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훈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귀가 호강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인터미션님께서는 심쿵심쿵 직관하고 싶네요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혜님도 우리 세윤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이트 분, 사랑스러운 아진이도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서 떨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분명히 두 친구 역시 이제 동요 무대 또 뮤지컬 무대 많이 서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만은 여전히 떨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저런 방법 써보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네. 무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즐기고 오자라고 체면을 걸고 이제 발성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거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0: 아, 그렇군요. 약간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무대가 너무 재미있어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0: 와.
2: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0: 아, 정말요?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몇 시에 잠든 것 같아요?
2: 11시 반.
0: 그렇게 늦게? 11:30 그렇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자야 되는 시간인데 키 크려면 또 빨리 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1: 네.
0: 그렇군요. 아진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제라블 또 베토벤 같은 뮤지컬 무대에서 이제 아역 배우로 섰었는데 오디션 같은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1: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다 너무 낯서니까 노래랑 대사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좀 큰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살짝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오디션 현장에서 제일 긴장되지 않았던 뮤지컬은 또 베토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디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0: 아하, 그렇군요. 가끔은 내가 오디션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세윤 친구 같은 경우도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제가 뮤지컬 멀리가 첫 입봉작이었거든요.
0: 입봉작.
2: 근데 거기에서 또 살짝 주연 역을 맡아가지고 살짝 조금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0: 엄청 부담되겠죠.
2: 그래도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극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듣기로는 두 친구가 그 뮤지컬 말리를

0: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게 맞나요?
1: 네.
0: 친해진 거죠, 그때. I guess that's when you became best friends. 그죠? 그때 best friend가 된것 같은데 뮤지컬 말리에서 약간 조금씩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떤 부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답 없는 질문들 한 소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아진 친구부터 먼저 잠깐 들려. 네.
1: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0: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그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윤 친구는 이제 다른 역을 한 거죠. 그죠? 아,
1: 역을
0: 같은 역. 같은 역을 했는데 몇 명이 그러면 말리 역을? 어린 말리? 세 명이서.
1: 3명이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 부분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나와 나만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들려주세요.

0: 진짜 와 이렇게 아저씨만 직관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끝나고 이렇게 그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는데
1: 네.
0: 어떤 듀엣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그 라푼젤의 내
0: 아하.
1: 인생 언제
0: 아.
1: 달라질까라는 곡이고요.
0: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인생 언제쯤 달라질까?
1: 어른 되면.
0: 어른 되면, 세윤 친구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좋을까? 아니면은 달라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 근데 지금 인생도 너무
0: 지금
1: 좋아가지고.
0: 인생이, 아, 그렇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자세이죠.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 좋아질까? 라고 했나요? 그게? 아,
1: 달라질.
0: 달라질까? 그러면 두 친구의 무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준비됐나요?
1: 네.
0: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1: 네.

0: 언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참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고요. I'm so glad that we have these two singing wizards on the show today. 그럼 뮤지컬 얘기도 조금 들어가 보면요. 뮤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두 친구 다. 그죠?
1: 네.
0: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 특히 좋았던 뮤지컬이 있다면 각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이 좋았는지.
1: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좀 감명
0: 아,
1: 깊었어요.
0: 빌리, 네.
1: 제가 8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거든요.
0: 빌리, 네.
1: 빌린 탭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0: 네.
1: 뮤지컬에서 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뮤지컬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준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0: 아하, 빌리 엘리엇. 참 많은 친구들이 빌리 엘리엇을 보고 또 이렇게 뮤지컬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윤 친구는요?
2: 저는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0: 아하.
2: 제가 정말 애정하고
0: 네.
2: 즐겨 부르는 넘버가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곡인데요. 보통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0: 네.
2: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살다 보면은 그저 살다 보면
0: 오, 놀랐어요, 지금.
2: 이라고 오히려 담담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여서 더 뭉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근데 누이와 남동생의 우애도 보여주는 곡이라서
0: 아,
2: 더
0: 그렇죠.
2: 와닿는 것
0: 남동생 이름이 동호는 아니죠, 그럼.
2: 같아요. 아니에요.
0: 와, 근데 이 세윤 친구,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약간 좀 그런 국악의 어떤 느낌이 있네요, 노래하는데. 와, 멋졌습니다. 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아진 친구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1: 네.
0: 제가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요번에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곡이라서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무대에 이렇게 아저씨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염치 없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진 친구?
1: 네, 이거는 제가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불렀던 여름밤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아빠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여름밤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1: 네.
0: 네, 그러면 박유란 작사, 황인규 작곡.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기가. 김아진 친구입니다. 여름밤.

0: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야 되나?
1: 와, 감사드립니다. 김아진, 여름밤이었습니다. 혹시 아진 친구는 아빠랑 그런 산책을 해본 적이 있나요?
2: 아니요.
1: 안 해봤어요?
2: 산책 해본 적은 있는데 좀 자전거 이런 감성적인 산책은 안 해봤고요. 그냥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떨고 그런 종류.
1: 이렇게 막 장장장장 이런 동요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랑은 그죠. 그럼 세윤 친구는 아빠랑 산책을 한 적이 있나요?
3: 근데 아빠랑 둘이 해본 적은 없는데
1: 그래요?
3: 그냥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 먹고서 공원 같이 걸으면서
1: 네.
3: 하던 적.
1: 그럴 때 듣기에는 너무 조용하네요, 이 노래는. 그죠? 이제 나중에 아빠랑 둘이 산책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음성편지를 저희가, 각 친구가 좀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렸는데,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 세윤이부터 할까?
3: 네.
1: 네. 그러면, 음악을, 잔잔히 깔아드릴게요. 그 위에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주세요.
3: 엄마, 아빠, 늘 제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대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기와 사랑 덕분에 모든 무대를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잘했죠? 사랑해요.
1: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진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 먼저 아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같이 여행 가잖아. 그때 최고의 부녀 사이 소울메이트가 돼보자. 그리고 엄마, 나 항상 챙겨주고 맨날 나 위해서 고생해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도 서로 뭐든지 다 털어놓는 베프 사이잖아. 커서도 그 사이 꼭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
1: 이 11살 친구 맞나요? 이 실화인가? 너무 와, 아빠한테 그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 한 거 맞나요?
2: 네.
1: 그 선생님이래. 아저씨가 맞게 들은 거죠.
2: 네.
1: 와,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아빠한테.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 들어볼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You've done a lot as a musical actresses and as a 동요 singer.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는 좀 딴 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 일단 저는 이제 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 배우도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를

0: 엄청 좋아하는데 싱어송라이터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저 아이브도 좋아하거든요.
1: 아,
0: 그런
1: 그래요.
0: 아이돌도 되고 싶고 진짜 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꿈의 공통점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커서 뭘 하든 진짜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이 나고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커서 진짜 뭘 하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1: 뭘 하든 일단 노래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가요?
2: 저도 아진이처럼
1: 네.
2: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저도 뮤지컬 배우나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고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1: 와,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참 아이들답지 않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짧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대나 동료 무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0: 저는 그 뮤지컬 말리, 세윤이랑 같이 한 말리 막공 때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1: 막공이라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말하는
0: 네.
1: 거죠. 네.
0: 그 일단은 제 베프 세윤이랑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유리 언니랑 같이 한 작품이기도 했고, 이 말리라는 작품이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작품이랑 이 어린 말리라는 캐릭터에도 정이 그냥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공 때 세윤이랑 소율이 언니랑 저랑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막 언니 막 이러면서 오열했었는데
1: 오열.
0: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1: 그렇구나. 세윤이는요?
2: 저는 2025년에 국악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 그러니까 제 눈이 맞아요. 아까 그 국악 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죠? 아, 그때 굉장히 기뻤다고요?
2: 네, 그때 제가 도포와 갓을 쓰고서 동래학춤이라는 곡을
1: 아,
2: 불렀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다들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갓을 벗은 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시고 그때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상 발표 순간에 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1: 너무
2: 행복했었어요.
1: 행복했어요. 와, 벌써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진짜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good luck to you. 정말 행운을 빌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0: 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
0: 감사합니다.
1: 나눌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살다 보면 준비했습니다. 서편제에서 준비했는데 차지연 살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동호야, 울지 마. 우리 소리하고 놀까?

0: 即将播出中文。
1: 这是一座拥有约2000年历史的文明古城，
0: 这里四季分明，春夏秋冬皆有迷人的自然风景。

0: 한강도 있고
1: 떡볶이도 있고
0: K-POP도 있고
1: 우리 프로의
0: 탑핑도 있고
1: 헤이도 있지.
0: 저리시 쇼얼 워라이라.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0: 받을 거예요. 읽다. 읽을 거예요.
1: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0: 네, 영화를 볼 거예요. 나 만나다.
1: 만날 거예요.
0: 见面, 打算 见面. 나 打算 跟 朋友 见面.
1: 친구를 만날 거예요.
0: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 打算 学习. 나 学习 공부하다. 我 打算 学习.
1: 공부할 거예요.
0: 나 打算 学习 한语.
1: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0: 네,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나 입다, 穿. 나 打算 穿.
1: 입을 거예요.
0: 입을 거예요. 我 打算 穿, 裙子. 我 打算 穿 结婚礼服的那种裙子.
1: 礼服, 드레스.
0: 드레스.
1: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0: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봤다?
1: 받을 거예요.
0: 받을 거예요. 我要去比如说我要去收一个
1: 快递.
0: 快递.
1: 택배를 받을 거예요.
0: 택배를 받을 거예요. 那我们吃饭之前要洗手.
1: 손 씻다.
0: 씻다.
1: 씻을 거예요.
0: 씻을 거예요. 씻을 거예요. 洗手.
1: 손을 씻을 거예요.
0: 손을 씻을 거예요. 怎么样？找到感觉没有？这个多练练哈，这个感觉就会很顺。就是一些我们生活中、日常生活中经常用到的这个单词，拿来反复的练习这个语法。我们再来练习一遍好吗？好的。那보다
1: 볼 거예요.
0: 주다
1: 줄 거예요.
0: 만나다
1: 만날 거예요.
0: 공부하다
1: 공부할 거예요.
0: 입다
1: 입을 거예요.
0: 받다
1: 받을 거예요. 씻을 거예요.
0: 씻을 거예요. 那之前也有提到过说这个韩语的语法呢它有一些特殊变化也就是说不规则的变化比如说这个刚才我们有提到这个 리을 结尾的单词 만들다
1: 만들 거예요.
0: 만들 거예요. 这种 리을 结尾的单词的话呢它后面是以니은 비읍 시옥 开头

接下来学什么呢？同样是을거예요，语法的变化呢，同样也是一样的，但是呢，意思可能有点不太一样。那比如说，저 옷이 비쌀 거예요，회의가 끝났을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는 아마 비가 올 거예요.

0: 他结婚了吗?
1: 왼손에 반지를 끼어 있으니까 결혼했을 거예요. 左手戴了戒指，应该结婚了。
0: 한나 씨가 집에 도착했을까요? 한나나 다到家了吗?
1: 한 시간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쯤 도착했을 거예요. 1个小时前出发了，现在应该到了。
0: 오늘 늦게까지 일할까요? 今天要工作到很晚吗?
1: 네,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 거예요. 今天工作比较多，要加班。 啊，这些在生活当中的例子，只是听韩语的话有点陌生啊。但其实对母语中文是中文的朋友来讲，应该是非常常见的一些对话。送上这首 J 带来的 괜찮을까요?
2: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의 매일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게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ve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드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웨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블루. 블루 되게 좋아했었어요. 블루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바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모닝그루브의 음악 시간이 돌아왔어요. 도레미파솔, 음악의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 It is a music session here on Morning Groov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원곡을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원곡을 한번 잘 감상해보시고 노래 참 좋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about to play for you, enjoy it and also think about the person, the musician who has remade this song, okay? And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자, 오늘은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황대일이라는 가수의 강요하지 마 노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a hint on the answer, 정답으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Back to the 90s, 90년대 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혼성 그룹입니다. 한일 혼성 그룹. 밀레니엄 버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It was also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So think of the computer scare around the year 2000, everyone. And you can get closer to the answer.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Al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we just listened to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this is a song probably a lot of you guys might be a little familiar with. 여러분들, 이 노래 누가 어떤 가수가 어떤 듀오 어떤 한일 듀오가 리메이크했을까요? I guess a lot of you guys are getting the idea from now on. 우리 켄 모닝그룹께서 와우! 오늘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워갑니다. 이 문자는 100점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우! 리액션까지 곁들여 주셨거든요.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이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Remake Rewind 시간인데요. A few of you guys actually tri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so let's take a look. 우리 Lazy Groover says, 정답은 Y2K, 헤어진 후에라고 해주셨습니다. Y2K, Millennium Bug, Y2K, 헤어진 후에라고 해주셨고, 우리 얼짱님 볼까요? Y2K의 팬이라면, 마니아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죠. Y2K, 그런가요? 오늘 난이도가 너무 쉬웠나? Y2K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얼짱님. So if you're really into a certain artist, obviously you would look for the information and you would have this wide knowledge about that idol group, right?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팬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 꺅! Y2K! 라고 해주셨네요. So somebody's excited about Y2K. 인기 진짜 많긴 많았나 봐요. 그때 전 어렸었을 때니까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DJ 바 Y2K 좋아하셨을까요? 아, MCM 좋아하셨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Y2K 성시경 아닌가? 성시경 씨 인기 많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Y2K 좋아하신 것 같은데 좋아하신 것 같은데 DJ 바라면 Y2K 한 번쯤 좋아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밀레니엄 버그면 Y2K 아, 이 곡은 그 곡 맞죠? 헤어진 후에 원곡이 강요하지 마라님 I know, it's reall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titles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ose remake songs. They actually decide to change the whole entire title of the song, right? When they use the same melody, same lyrics. 자, 여러분들 정답 아주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Y2K였습니다. Y2K was the answer,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the computer scare back in the early 2000s, Y2K. 자,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황딜 강요하지마.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황대일's first ever album, 강요하지마. Yeah, it was an upbeat dance song as you could listen. It was a dance song with a distinctly mid-90s Korean pop sound. And its melody was composed by 최병진, who later worked under the name 최성빈. 최성빈이라는 활동명으로 일하신 우리 최병진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Later, Y2K reworked the same melody back in 1999, so that was 4 years afterwards. 헤어진 후에 completely replacing the original lyrics and transforming the arrangement into a more emotional rock ballad style. And the new lyrics were written by 장대성 while 안성일 handled the arrangement. And the song became Y2K's breakthrough hit and even reached number one on Music Bang. 대표곡이죠. Y2K 이 곡으로 엄청 떴잖아요. 결국에는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멋진 리메이크를 탄생시켰습니다. And to give you some extra information, 고잭은 a member of Y2K shared a story from when he actually recorded the song. He explained the lyrics tell a very, very dark story. But he got along so well with the composer, 최성빈, and it really made him feel so comfortable that he thought he sang it quite cheerfully. And as a result, it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turned into a bright upbeat track. But I think this applies the same for any other songs that was released back in the 90s. 이게 꼭 이 곡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노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테크노 비트의 팝 뚱뚱뚱뚱 이렇게 신나는 비치 그런 멜로디 안에서 슬픈 가사들이 녹여있는 게
90년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막 댄스 노래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잊지 못한 나나나나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들어있다. 이런 게 딱 90년대 가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헤어진 후에, it's obviously a sad, sad breakup song. But then the melody, when you listen to it, you just want to dance to it. So that is the beauty of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back in the early 90s. 그렇습니다.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야다, 그리고 플라워 밴드 같은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시대죠.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노래 맞나? 이거 야다 노래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건 좀 대놓고 슬프긴 하네요. I mean, the melody itself is not so upbeat when it comes to those rock ballads. 그리고 가사도 되게 슬프다기보다는 애절하죠. 그쵸? 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워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많다. 그 뭐냐, 뭐 애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Oh my darling, my darling. 제가 밴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Anyways, we're gonna get back to Y2K. Y2K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리메이크 곡 안 들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This is Y2K 헤어진 후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바세 바세 바세 후 바세 후 바세 후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바세.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Shake it. Let me hear you say. Bossy. Bossy. Bossy. Bossy. Bossy. 가사가 어쩌냐? Bossy. Bossy. Bossy. Bossy. Bossy. 좋아 여러분들. You vibe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Bossy vibe, okay? Do do do do do do. Bossy. 오 정신 없죠? 정신 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해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한민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미러샷.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열을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in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랬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봄바스틱 에어, 제시 마타도어. 봄바스틱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색상 모닝 그룹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그룹아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our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되고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s.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음악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 6213. A new morning girl,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따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그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내향인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ra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Sams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텅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Yes,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the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서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ell phones back in the days. 라떼 핸드폰입니다. 지금부터 라떼 휴대폰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떼 휴대폰에 관한 모든 사연 받도록 할게요. 라떼 핸드폰은 어떤 기종이었는지, 핸드폰 벨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라떼 유행하던 핸드폰 등등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So share your thoughts, memories, and stories about those old cell phones that you used to use back in time. 라떼는요, 폴더도 폴더지만 슬라이드폰이 유행했었어요. 가로 본능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연부터 해서 라떼는 핸드폰에 큰 인형 액세서리 다는 게 유행이었는데 아시나요? 이런 사연도 좋고요. My phone back in the days had no colors on the screen. It was pure black and white.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 2G 핸드폰에 관한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또 추억의 핸드폰 하니까 또 추억의 핸드폰, 추억의 광고를 연상시키는 노래 하나 듣고 와야 되는데 아마 박기용 배우였나 그랬을 거예요. 또 잘생긴 이분께서 맷돌춤으로 유명했던 곡이죠. Here is the Pussycat Dolls, Don't Ya.

All right, let's continue talking about old phones, throwback phones back in time. 여러분, 근데 핸드폰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시나요? Do you remember the thick black phone charging connectors back in the days? 검정색 휴대폰 충전 단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딱 그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납작하게 생겨서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불빛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충전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주황색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 화살표 불빛이 들어왔었어요.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ut anyway, 코코 모닝그룹업께서 라떼 핸드폰을 시티폰이라고 아시나요? 공중전화 근처에만 터지는 시티폰이라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잘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좋다고 들고 다녔죠 라고 시티폰이요. 저는 이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공중전화 근처에 가야만 전화가 터지는 그런 핸드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사라지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티폰 저는 뭔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시티폰 세대시군요.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가로본능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토 땡땡 스타텍 핑크도 인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역시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는 굉장히 핫한 핸드폰을 또 사용을 하셨네요. 가로본능 그 광고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홍중부양하는 그 광고 누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로본능 핸드폰 꽤나 유행했어요.

였습니다. Those were very trendy phone back in time, right? I think people were very creative when it comes to designing phones back in the days. 요즘엔 핸드폰 디자인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디자인들이 정말 다 각양각색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했던 것 같아요. 0117 모닝그룹에서 아 라떼는요 무조건 모토 땡땡 레이저폰이었어요. 저 이거 광고도 생각나요. 헬로 모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멋쟁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핫핑크였습니다. Yes, this hot pink color of Moto Tengteng phone was really trendy back in time. I do remember having that phone too. 저는 엄마가 아마 그 핸드폰을 사용했었고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갖고 싶었었어요. 얇고 너무 예쁘잖아요. 마지막에는 민트색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예뻤고요. 우리 신규 모닝그룹어시네요. 4277 모닝그룹어께서 고2 때였어요. 학기 초반에 긴급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소리 듣고 핸드폰을 창밖에 숨겨뒀었거든요. 담임선생님께서 지금 자수하면 안 때린다고 하셔서 고스란히 반납했던 기억이 있네요. 반납했던 폰은 2학년 끝나고 받았고요. 같이 숨겨놨던 짝꿍은 자수 안 하고 버텨서 잘 쓰고 다녔어요. 라고. Yeah, this used to be very common back in the days. Teachers would confiscate your phones if you were caught using your phones in classrooms. I was confiscated with my phone too, but I got it back after about like 2 months. 근데 요즘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을 뺏어가서 두 달 동안 못 받는다? 핸드폰 없으면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떼까지만 해도 핸드폰 뺏어가는 거 되게 흔했습니다. 저희가 4277 모닝그룹어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 4277 모닝그룹어. But keep sending those in. 계속해서 라떼 핸드폰 추억 보내주세요. 선물 더 챙겨드릴게요. Speaking of old phones,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당시 가장 핫한 휴대폰 광고에 나온 곡이죠. 이효리 분께서 나왔었나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들으시면 알 겁니다. You're gonna find out. This is Mary J. Blige, Family Affair.

And here we are to talk once again about some throwback phones back in time. 7529 그룹업계에서 고등학생 때 저도 폰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적 있어요. 유유. 맞아요. 진동 소리만 윙 이렇게 나면 조용하죠. 그래도 누구야? 빨리 자수해. 핸드폰 꺼내. 이러면 이제 쭈삣쭈삣 핸드폰을 꺼내서 선생님에게 반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3378 모닝그룹업께서 비트박스폰 기억하시나요? 신화 에릭이 선전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So there was a phone called beatbox phone. I mean, there were just so many different types of phones back in time and they had different names with it. 뭐 롤리팝, 붐붐 되게 많았는데 비트박스폰은 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슬라이드폰으로 된 그런 폰인가요? 광고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이 에릭님이 핸드폰 광고에 꽤나 많이 등장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0362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첫 직장에 들어올 때 PCS폰이라고 부르는 휴대폰을 샀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시티폰을 사용했습니다.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발신만 되는 흐흐. 삐삐가 오면 와 삐삐 나왔어요. 긴 줄을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마치 휴대폰처럼 사용했던 아직 가지고 있어요. 와, wow, you still have the city phone, PCS phone? That is amazing.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추억을 소환하시나요? 와, 이 삐삐 세대시군요. 그리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안 버리고 모시고 있던 핸드폰 소환했습니다. 오래되긴 했네요. And sent me a picture of all the past phones that they used to own.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이 핸드폰들. 정말 그 슬라이드폰부터 해서 폴더폰,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셨네요. 가로분홍도 보이고. 이거 다 작동이 되나요? MP3폰도 있네요. 저랑 똑같은 기종인데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열어보면 추억 소환 되게 재밌게 될 텐데. I wonder if your old phone number started with 016. 혹시 011, 016 이런 세대신가요? 궁금하네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some more messages. 우리 3378 모닝그룹업께서 첫 폰은 G2입니다. 폰에 숫자로 하는 게임 기능이 들어가 있었죠.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봤거든요. 뭔지 생소해서. 근데 그냥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 같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이거 집 전화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2폰을 사용을 하셨군요. 우리 3378 모닝그룹업. And another message came here from Amy Hemi Kim. 저는 대학교 때 통학이 1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었어요. 경의선이라는 기차 타고 다녔는데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도 아주아주 간혹 받기도 하고요. 김태희님이 광고했던 뷰티폰 그립네요. 그 시절 그 기억도 만지작거리던 휴대폰도요. 라고 핸드폰 광고 진짜 많았는데 저는 김태희님 하면 그 초콜릿폰도 생각이 많이 나요. 뷰티폰도 있고 초콜릿폰도 있었는데 진짜 추억이죠. 예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쪽지로 줬었죠. You know, when you want to ask numbers to the person that you're interested in, we would just exchange a piece of paper that has your phone number written in it instead of just typing your phone number into their phones. 그게 바로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매뉴얼로 손으로 직접 써서 번호도 교환받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꽤나 잘 외우고 있었고요. 그쵸? We used to memorize so many different numbers back in time. 우리 제이크 재건 킴 모닝그룹업께서 예전에 애니 광고로 나왔던 광고 음악 또 하나 생각나요. 애니 밴드의 Talk, Play,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 노래 정말 저희가 아쉽게 이 노래가 없어요. 시스템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노래 소녀시대가 광고한 초콜릿폰 음악은 어떠신가요? Why not have a listen to this one?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이 노래에 띄워드릴게요. Everybody, thank you for sending your messages. Let's now take a song.

0: the music cause she wanna take a photo. So we oblige and step to the side.
1: TBS EFM.
2: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6: 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If you tuned in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I believe last Wednesday, if you tuned into our program last Wednesday, you've heard our interview with the blues musician Choi Young-seok and the pianist Sam Chi. It was very memorable one for sure. 제가 인터뷰 중에서 최양석 씨 음악에서는 이제 가스펠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If you remember, I mentioned that I feel a lot of gospel influence with his brand of blues. 근데 이제 블루스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와 소울 음악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blues and gospel are inseparable, including the soul music as well. 가스펠과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think gospel and blues stemmed from same cultural root. Sort of an unfortunate, you know, slavery and whatnot.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자란 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소울 음악은 그 가스펠과 블루스가 또 만나서 대중음악으로 꼽힌 장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Although gospel blues started from the similar tradition and the cultural background, right? They grew int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would, you know, influence each other.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consider soul music as sort of a popular marriage of gospel and blues. One of the, you know, I guess, opinions on that. 그래서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가스펠 영향이 느껴지는 블루스 음악과 또 소울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So today's playlist are soul and blues music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첫 번째 곡은 Curtis Mayfield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many bands including Rod Stewart, Jeff Beck, you know, They did a cover of this one, but the one that I chose today's for today's playlist is one by Impressions. 1965년에 발표된 Impressions의 곡인데요. 역시 그들도 이제 Curtis Mayfield의 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인데요. People Get Ready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The Impressions and Curtis Mayfield의 People Get Ready. 이 가사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이 기차입니다. Train입니다. There's a part, excerpt from the lyric that says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a coming.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기차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차는 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뭐 구원, 자유 또는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어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So the train mentioned in the lyrics, it's not just a simple mode of transportat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will take them to a better place through, I don't know, salvation or, you know, emancipation. Sort of that goes along with the spiritual aspect of African-American gospel. 그렇죠. 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o, first song was People Get Ready. If you check out the Rod Stewart and the Jeff Beck version, it's a beautiful version as well. You should check them out. People Get Ready, 참 Rod Stewart가 부른 것도 참 좋은데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soul track by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It has more direct implication of a gospel song. Billy Preston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했던 이 천재적인 키보디스트였다고 합니다. Billy Preston started out as a sort of a genius keyboardist playing at church.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Ray Charles와 또 Sam Cooke 같은 분과도 일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has a bit of a rock vibe to it. So a little bit of a gospel DNA with rock music.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is though, it was produced by George Harrison from the Beatles. 아주 이것도 이 곡도 참 명곡이죠.

Billy Preston, That's the Way God Planned It, live version. Actually, very memorable live version. 1971 concert for Bangladesh. 이 콘서트에서 해리슨,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이 또 함께 한 그런 아주 그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교회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So today's playlist, soul and the blues songs with a lot of gospel inspiration. So rock 쪽으로 조금 한번 넘어와 볼게요. This tune, probably less gospel influence, but kind of similar vibe. Allman Brothers Band의 또 클래식으로 이 southern rock 장르 클래식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곡인데 Soul Shine이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스 록 또 서던 록의 어떤 느낌인데 has a lot of gospel flavor to it. 한번 들어볼까요? Allman Brothers Band의 곡입니다. Soul Shin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사실 올려놓고 있었는데 I kind of stopped doing that. But you can find the archives of the past script on the 검색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 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So today for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the grunge movement. 9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된 이 grunge movement. Grunge movement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Nirvan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노래 아시죠? It came in the early 90s, 90년대 이제 초반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And if you are a rock fan, and if you kind of can remember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around that time, you know, late 80s and early 90s,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본조비부터, 헤어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Def Leppard 그렇죠? 그런 화려한 어떤 쫙쫙쫙쫙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메탈 밴드들이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죠. 근데 상당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음악이었죠. A lot of fans and you know it was you know topping the charts as well.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락 음악의 어떤 변질, 너무 상업화된 변질에 반발해서 나온 음악이 바로 이 그런지입니다. So everything that you love about, let's say, heavy metal, hair metal, like Bon Jovi-esque rock music, you won't find those kind of elements in grunge music. 그래서 grunge 음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음악적인 기술, 특히나 이제 기타 하면은 heavy metal에서 굉장히 속주, technical pla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runge 음악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상당히 원초적인 리듬 위주의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솔로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죠. If you listen to that song, you know, Smells Like Teen Spirit by Nirvana, which has a great riff, by the way. 하지만 이 헤비 메탈에서 어떤 중요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화려한 연주나 어떤 솔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죠. 바로 그런지가 그런 음악인데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시대가 어느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시작된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런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런지보다는 좀 더 발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상업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포스트 그런지 곡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입니다.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Puddle of Mud인데요. Blurry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today. We have a lot of songs to play. So, talking about post-grunge music. 뽀글님께서 확실히 post-grunge는 음이 별로 안 거친데요. 그런지 이유라 그런지. 아, 재밌네요. So, yes, post-grunge. If you just compare side by side to you know the grunge bands like Nirvana or Pearl Jam, Soundgarden, that you can consider them softer, I guess. You can say. 제니님 역시 clean grunge 정화된 느낌이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백반기행님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다가 급하게 유튜브 메시지 남깁니다. Alternative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today we want to focus on the post grunge bands. 그래서 이 grunge band, as you know, the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I mean, 저도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음악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반상업주의적, 그다음에 날 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다음에 굉장히 가사도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죠. 반상업주의적인데 they are very anti-commercial. But ironically, they were hugely successful commercially. 이 반상업주의적인 어떤 attitude가 오히려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상업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당히 아이러닉한 그런 situation이었죠. 근데 이제 post-grunge 같은 경우는 그런지의 어떤 무거운 기타 톤이나 어떤 이 보컬 스타일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곡 구조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기승전결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후렴구가 굉장히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radio friend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post grunge kept the heavy guitar tones as you just heard and the emotional vocal and the style of the grunge. And vocalist and also but sort of polished the song structure in a way that it is more radio friendly, more dominant chorus and the progression, right? The highlight climax progression of the music. So in a nutshell, I think you could think of post grunge as a sort of a commercialized version of grunge. 이 grunge의 상업적인 어떤 improvement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one thing though, Puddle of Mud 방금 들으신 그 vocalist West Scantlin, 그 다음에 다음에 들려드릴 밴드는 이제 Bush라는 밴드인데요. Bush의 the vocalist Gavin Rossdale, 굉장히 훌륭한 싱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이 한계라고 할까요? 컬트 코베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보컬 스타일이나 톤을 들어보면은 컬 코베인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개성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Puddle of Mud 들으시면서도 아 그런지 널바나 느낌이 상당한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But all of the post grunge band suffer through that comparison with you know Kurt Cobain.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ush 역시 상당히 상업적인 널바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밴드인데 부시의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achine Head입니다.

Bush Machine Head이었습니다. It's like Kurt Cobain being really commercial and very greedy, and he's saying, "Okay, I want to make more money with my music."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부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it sounds similar to Nirvana, but it sounds completely different from Nirvana too. 제가 듣기에는 Nirvana랑 너무 다른 음악인데 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nother popular band, I guess, that could be labeled as a post-grunge is Creed. Creed 역시 반짝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밴드이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역시 크리드의 보컬 스트랩 라스트 네임 스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컬 코베인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보컬 스타일을 가진 그런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크리드입니다. My Sacrifice.

That was Creed, My Sacrifice. So post-grunge edition of Music Boutique. Today, I was kind of thinking as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would three kings of grunge, 보통 이제 grunge 음악의 이제 3대장을 얘기할 때는 그 Nirvana, Soundgarden, 그 다음에 뭐 some people would say Alice in Chains or you know Pearl Jam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대장이겠군요, 그죠? What would like Kurt Cobain of Nirvana, Chris Cornell of you know Soundgarden, and also Eddie Vedder of Pearl Jam, and Jerry Cantrell of Alice in Chains would think of this kind of music? 그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줬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지의 그런 정신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그런지 상당한 어떤 또 상업적 성공을 누렸는데 아마도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누린 포스트 그런지 it's kind of hard to kind of define them as a post grunge too. Nickelback인데요. Nickelback. Post grunge에서 약간 그냥 하드록 헤비메탈로 넘어간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borderline 이들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들어보실까요? Nickelback입니다. When We Stand Together.

precious declaration, collective soul. Awesome guitar riff, don't you think? 정말 멋진 기타 riff죠. So I'm gonna leave you with a grunge band of our own, actually. 우리 한국의 또 자랑스러운 grunge, post-grunge 밴드죠. 또 멋진 곡, Aluminium, Broken Valentine이라는 밴드 아시죠? 부발이라고 이렇게 통하죠. Broken Valentine, Aluminium.

0: That was a Broken Valentine Aluminium, one of Korea's very own post-grunge band. Coming up next is a special edition Dongyo Weekly that we had right before the Chuseok break. We didn't have chance to, you know, replay it on our highlight edition. So here it is, a special edition Dongyo Weekly. When two incredibly talented young singers become best friends.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might just have the answer. They may be young, but they've already gained plenty of experience on stage performing, growing, and work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And for this Chuseok holiday, they are joining us for a very special edition of Dongyo Weekly. Please welcome two wonderful guests and best friends, 김아진 and 박세윤. 김아진 친구, 박세윤 친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아저씨가 너무, 아저씨,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동요 무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그니처 소개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세 분부터 할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천 신정 초등학교 5학년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된 노래꿈나무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멋진데요. 연습했어요? Did you practice?
3: 네.
0: Of course. 두 친구가 일단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Best friends. You guys are best friends.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각자 나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좋아. 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3: 진짜 좀 멋지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멋지고 든든한 사람?
3: 네. 그런데 네. 세윤이가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0: 와.
3: 그리고 또 세윤이는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귀엽고 너무 네. 노래 잘하고 이제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뽑긴 어렵긴 하지만
0: 네.
3: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겉으론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데
0: 네.
3: 이제 또 속으론 제가 학교에서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또 엄청 잘 공감해 주거든요.
0: 아하,
3: 그런
0: 공감.
3: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친구에 있어서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3: 네.
0: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네. 내가 방금 한 얘기 들었나? Did she just hear what I said? 응? 나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막 이렇게 내 고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3: 네.
0: 공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와, 멋진 친구. 완벽한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세윤 친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지금. 좋은 얘기 다 해줬는데 세윤 친구는 아진 친구가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2: 저는 아진이랑 둘 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연기하기를 다 좋아하니까
0: 네.
2: 그런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아진이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니까 잘 통해서 만나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0: 와, 한 친구는 공감을 해주고 또 한 친구는 힐링의 시간 완전 뭐 그 천국 같은 시간이네요. 둘이 만나면. 그렇군요. 와, 정말 I really envy you. 정말 부럽네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0: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둘이 친한 친구가 된 지는 한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1: 1년도 안
0: 1년도 안 됐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친해진 친구인데
1: 네.
0: 그래서 약간의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려운 퀴즈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DJ 아저씨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그 답변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답변이면은 that means that you know each other very well, 그죠? 다른 답변이면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 없이 해주길 바랄게요.
1: 네.
0: 그러면은 공통점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세윤이와 아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답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1: 저희 동네
2: 숍.
3: 아니 근데
2: 저희 아진이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0: 그렇군요. 아, 너무 어려웠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세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1: 프로미스.
0: 두 different person promise monster 아, 몬스터 뭐?
1: 그 누구였지? 너 아현
3: 베이비 몬스터.
1: 베이비 몬스터 아현.
0: 아니 아직 뭐 아직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그죠? One year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진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케이? 아진이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1: 김아율.
0: 김아율. 율. 아율이.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뮤지컬 또 동요를 같이 한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윤 친구 무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불러줄 동요가 다 이번 해에 이제 발표된 그런 동요이거든요. 그래서 세윤 친구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첫 타자라서 조금 이렇게 막 떨리진 않나요?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네.
0: 표정 봐서는 전혀 떨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 DJ 아저씨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곡인지?
1: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16 대전 MBC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0: 오, 예.
1: 김승재 작곡가님의
0: 네.
1: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입니다.
0: 와.
1: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슬픈 기억들을 구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내용인데요. 저의 노래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햇살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박세윤 친구의 곡입니다.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 김승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Yes.
1: 오. 박수 소리는 들으셨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까요? 박세윤 친구, 오늘도 맑은 구름 세탁소. 참, 우리가 무대를, 큰 무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네요. I wish that we had a bigger stage so that they could do their 무용 and dancing and everything.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와 전혀 안 떠는데 진짜 동요의 베테랑일 것 같은데 우리 아진 친구 어떻게 들었나요? 친구의 무대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데
2: 일단 연습 네. 같이 네. 같이 부르는 곡 연습할 때 한 번 네. 듣긴 했는데 네. 그때도 물론 잘했지만 네. 세윤이는 네. 역시 실전파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너무 귀엽게 너무 잘 봤어요.
1: 와,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귀엽게 잘 봤고요. 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곡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메시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 곡이 하나였는데 Greatest Showman의 곡입니다. 거의 수록곡인데요. A Million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1012-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the two singing wizard, 두 분의 이 동요 요정, 또 뮤지컬 액트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와, 세윤 친구 노래부터 불렀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두 분이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팬이 생긴 걸까요? I guess from the musicals that you have done. 아무래도 뮤지컬 무대에도 섰기 때문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팬이 많은 것을 가끔 느끼나요?
1: 아니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훈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귀가 호강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인터미션님께서는 심쿵심쿵 직관하고 싶네요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혜님도 우리 세윤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이트 분, 사랑스러운 아진이도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서 떨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분명히 두 친구 역시 이제 동요 무대 또 뮤지컬 무대 많이 서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만은 여전히 떨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저런 방법 써보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네. 무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즐기고 오자라고 체면을 걸고 이제 발성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거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Okay, take a deep breath and eat some candy and 그렇군요. 약간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세윤 친구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무대가 너무 재밌어서 떨리기보다는 신나고 너무너무 설레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와.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0: 아, 정말요?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몇 시에 잠든 것 같아요?
2: 11시 반.
0: 그렇게 늦게? 11:30 그렇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자야 되는 시간인데 키 크려면 또 빨리 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1: 네.
0: 그렇군요. 아진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제라블 또 베토벤 같은 뮤지컬 무대에서 이제 아역 배우로 섰었는데 오디션 같은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1: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다 너무 낯서니까 노래랑 대사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좀 큰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살짝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오디션 현장에서 제일 긴장되지 않았던 뮤지컬은 또 베토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디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0: 아하, 그렇군요. 가끔은 내가 오디션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세윤 친구 같은 경우도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좀 행복했던 기억이나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제가 뮤지컬 말리가 첫 입봉작이었거든요.
0: 입봉작.
2: 근데 거기에서 또 살짝 주연 역을 맡아가지고 살짝 조금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0: 엄청 부담되겠죠.
2: 그래도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극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아하. 제가 듣기로는 두 친구가 그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게 맞나요?
2: 네.
0: 친해진 거죠, 그때. 네. I guess that's when you became best friends. 그죠? 그때 best friend가 네. 된 것 같은데. 그 뮤지컬 말리에서 약간 조금씩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어떤 부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답 없는 질문들 한 소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아진 친구부터 먼저 잠깐 들려. 네.
1: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0: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그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윤 친구는 이제 다른 역을 한 거죠. 그죠?
1: 같은 역을.
0: 같은 역. 같은 역을 했는데 몇 명이 그러면 말리 역을? 어린 말리?
1: 세 명이
0: 세 명이서.
1: 있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 부분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나와 나만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들려주세요.

0: 네. 진짜 와 이렇게 아저씨만 직관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끝나고 이렇게 그 입장료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분께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는데
1: 네.
0: 어떤 듀엣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그 라푼젤의 내
0: 아하
1: 인생 언제
0: 아
1: 달라질까라는 곡이고요.
0: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인생 언제쯤 달라질까?
1: 어른 되면.
0: 어른 되면, 세윤 친구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좋을까? 아니면은 달라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 근데 지금 인생도 너무
0: 지금
1: 좋아가지고.
0: 인생이, 아, 그렇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자세이죠.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 좋아질까? 라고 했나요? 그게? 아,
1: 달라질.
0: 달라질까? 그러면 두 친구의 무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준비됐나요?
1: 네.
0: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0: 언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참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고요. I'm so glad that we have these two singing wizards on the show today. 그럼 뮤지컬 얘기도 조금 들어가 보면요. 뮤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두 친구 다. 그죠?
1: 네.
0: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 특히 좋았던 뮤지컬이 있다면 각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이 좋았는지.
1: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좀 감명
0: 아,
1: 깊었어요.
0: 빌리, 네.
1: 제가 8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거든요.
0: 빌리, 네.
1: 빌리는 탭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0: 네.
1: 뮤지컬에서 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뮤지컬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준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빌리 엘리엇. 참 많은 친구들이 빌리 엘리엇을 보고 또 이렇게 뮤지컬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윤 친구는요?
2: 저는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0: 아하.
2: 제가 정말 애정하고
0: 네.
2: 즐겨 부르는 넘버가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곡인데요. 보통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0: 네.
2: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살다 보면은 그저 살다 보면
0: 오, 놀랐어요, 지금.
2: 라고 오히려 담담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여서 더 뭉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근데 누이와 남동생의 우애도 보여주는 곡이라서
0: 아,
2: 더
0: 그쵸.
2: 와닿는 것
0: 남동생 이름이 동호는 아니죠, 그럼.
2: 같아요. 아니에요.
0: 와, 근데 이 세윤 친구,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약간 좀 그런 국악의 어떤 느낌이 있네요, 노래하는데. 와, 멋졌습니다. 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아진 친구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2: 네.
0: 제가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요번에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곡이라서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무대에 이렇게 아저씨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염치 없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진 친구?
1: 네, 이거는 제가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불렀던 여름밤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아빠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여름밤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0: 나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1: 네.
0: 네, 그러면 박유란 작사, 황인규 작곡.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기가. 김아진 친구입니다. 여름밤.

0: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야 되나? 와, 감사드립니다. 김아진 여름밤이었습니다. 혹시 아진 친구는 아빠랑 그런 산책을 해본 적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안 해봤어요?
1: 산책해본 적은 있는데 좀 자전거 이런 감성적인 산책은 안 해봤고요. 그냥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떨고 그런 종.
0: 이렇게 막 웅장장장장 이런 동요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랑은 그렇죠. 그럼 세윤 친구는 아빠랑 산책을 한 적이 있나요?
2: 근데 아빠랑 둘이 해본 적은 없는데
0: 그래요?
2: 그냥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 먹고서 공원 같이 걸으면서
0: 네.
2: 하던 적.
0: 그럴 때 듣기에는 너무 조용하네요, 이 노래는, 그죠? 이제
2: 네.
0: 나중에 아빠랑 둘이 산책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음성편지를 저희가, 각 친구가 좀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렸는데,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 세윤이부터 할까?
2: 네.
0: 네. 그러면, 음악을, 잔잔히 깔아드릴게요. 그 위에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주세요.
2: 엄마, 아빠, 늘 제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대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기와 사랑 덕분에 모든 무대를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잘했죠? 사랑해요.
0: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진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 먼저 아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같이 여행 가잖아. 그때 최고의 부녀 사이 소울메이트가 돼보자. 그리고 엄마, 나 항상 챙겨주고 맨날 나 위해서 고생해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도 서로 뭐든지 다 털어놓는 베프 사이잖아. 커서도 그 사이 꼭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
0: 이 10살, 11살 친구 맞나요? 이 실화인가? 너무 와, 아빠한테 그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 한 거 맞나요?
2: 네.
0: 그 선생님이래. 아저씨가 맞게 들은 거죠.
2: 네.
0: 와,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아빠한테.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 들어볼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You've done a lot as a musical actresses and as a 동요 singer.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는 좀 딴 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 일단 저는 이제 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 배우도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싱어송라이터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저 아이브도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런 아이돌도 되고 싶고 이제 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꿈의 공통점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0: 아하.
2: 그래서 커서 뭘 하든 진짜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이 나고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커서 진짜 뭘 하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0: 뭘 하든 일단 노래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가요?
2: 저도 아진이처럼 네.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저도 뮤지컬 배우나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고 네.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와,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참 아이들답지 않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짧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대나 동요 무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1: 저는 그 뮤지컬 말리, 세윤이랑 같이 한 말리 막공 때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0: 막공이라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네. 말하는 거죠. 네.
1: 그 일단은 제 베프 세윤이랑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유리 언니랑 같이 한 작품이기도 했고 말리라는 작품이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작품이랑 이 어린 말리라는 캐릭터에도 정이 그냥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공 때 세윤이랑 소율이 언니랑 저랑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막 언니 막 이러면서 오열했었는데 그때
0: 오열.
1: 너무 기억에 남아요.
0: 그렇구나. 세윤이는요?
2: 저는 2025년에 국악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가 그런 기억이 남는데요.
0: 그러니까 제 눈이 맞아요. 아까 그 국악 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죠? 아, 그때 굉장히 기뻤다고요?
2: 네. 그때 제가 도포와 갓을 쓰고서 동래학춤이라는 곡을 불렀었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다들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갓을 벗은 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시고 그때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상 발표 순간에 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0: 너무 행복했어요. 와, 벌써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진짜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good luck to you. 정말 행운을 빌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2: 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같이 인사 나눌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살다 보면 준비했습니다. 서편제에서 준비했는데 차지연 살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동호야, 울지 마. 우리 소리하고 놀까?
4: 소리?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